0: 사람. 어우 나 때도만 오나 하다 보면 맞게 하는 거 맞세지. 어우 미세지 가냐 뛰는 게 너나
1: 했다. 너 망고 하게 바쁜 거야.
0: 다 알아 사람 뱀이 게 간다 마.
1: 예 그래.
0: 너나 내가 뛰는 거야. 예.
2: 이게 뭐 거예요? 나 뛰냐 이제 한 번만 이제 한 번만 뛰는 게 있는 거야. 이거
0: 뭐 다 하고 만 이제 하는 거야. 예. 이거 너 뛰는 거 반지 아니? 예. 이거 뭐 다 하고 만 이제 하는 거야. 어.
2: 내 뛰는 거다 보니까.
0: 너나 보니까 내 뛰는 거야. 이거 할 거만 봐. 어.
2: I'll get you a small one. I'll talk to you from that one.
0: Anyway, can you do you want to have to go? No, no, no, no.
2: Hey, what do you have to go?
0: No, no, no, no, no.
3: Heavy. Okay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 Bye.